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

그처사에 무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헌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

그때요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

경 뒤로 물러 난 진명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말이오 춘향천은 천인이라 잠깐 좌정하였다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 보시는디 속물은 이게 집은 6개월에 편지 없네 짝 살아 왜지 이러고 미 뭐지 포기가 싫었겠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여도 쓸데가 없고

가는 춘향머리 부여잡고 대안끄라. 대안끄라. 네가 미리 소학을 찌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릴 무도였다.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.